아룬장 엘엘로 아룬장 마이마로 부당 시세르기 너르비 글랑 낭정 민원낭 비낭 로마낭 정사 베니 글랑 시킨전 지오팡 킨전 파랄리얌 시세르반 따깡양 에지 덤푸당 멍미리푸당 시한사레 아반 동메 호다이 남아이

에세루비 쨍상쨍 에소가라비 아양 보론 아후단 게세루비 쨍상 점리 랭아판 분양예 아짜라남 시임 보마랑 시시르코 지로담 정팟 쿨리담 시디인 아깡양 파이메 히삼단 파이메 개쩍당

갈비 살 쪼글로 쪼글로 바깥바깥 태글로 태글로 또 근데 난 버싱 버싱 버싱 뭐 나면 어떤 버싱 또난난 타타데 난 근데 타 체코스 로바키아부터 코피아 살 체코스 로바키아 코피 홀물로 올라게 코피 홀물 칼리 아디 마멘로 바이 라타라 파니 카르 카르비 부가르 주방게 난 타과메 엑돔 도난다 체코스 체코슬로베키아 체코스 체코 체코스 체코스 우사 수 옹피네케 저 무초 라이 텍텍텍텍 사쿠리게 나이 안다 란당 탁텍텍 또 이시 짱다밀로나 아 근데 허렌 난라두 넘버 퀘션 투 퀘션 투난 타마데 라 세컨 월바라 훗 세컨 월바라 훗 무니 방콕 안 닥을 티 난칸타데 서 세컨 월바라 훗마아 에프록스 에프록스멘 칼리 빠까 락락톰 바케 두이 락에 톰 무니게 기티 빠까로 친로 테고 빠까 빠까 테고로 테고 락락톰 오케이 오케이 트릴락스 예스 또 안테 난 버싱 난난 칸타데 라레 허레난게 탄라 락에 톰 무니게 라 라게 톰 기치야 문이나 맨탄 본타도 쿠피 하사 라게 톰 기치야 문이나 맨 고손로 마호 안테 라게네 로 본타사 사르테 사르테 망하 세컨 월라 훌라 카르비투노 치둔마 담맨 하나 피피메 빌라티 맨나 테네 라도 테세 나게 테테 테테로 나게 라스 찬스도 라레 타낭 타군데 나 엘레 웨팅 리스트 낭 피포 낭 맨게 또 근데 허렌 또 근데 남파이 신 아주 보대 아 기숭데 너무 아 기숭 아주 보라맹맹 찐으로 맹 찐이자 맹다맹 고선로 라라게게 한한 아주 해 메오 메오 또라맹 스펠링 타 메오 메오 스펠링 타살 MEOW 메오 MEOW 메오 어 빠까 빠까 빠까 빠까 태글로 태글로 아 근데 버싱 남파니 아껴줘 나주 보대 너호 몽글 지니고 지니사 라 몽글 아키 칼랑 칼랑 마칼리 칼랑사 돈데 라 스펠링 타 라레코 솔라마티사 스펠링 포 아레 라 택당데 바게 빵하맹맹맹부 택당데 게낭 쫄로 라 몽글 몽글 아키 칼랑 마칼리 칼랑에사 데또 스펠링 스펠링 오사 솔로 말라케오 오사라케 운엘런데 너 담아 낭 사코르다 벨로 응? 비페어 손에 왜 자르 왜 사코리 나니 사코리 담아라! 하팡네 하에 스쿨 게 돈 훗 네단 지르 본도 게도 몬싱 푼 헤노 픽 보자 삐호 게 택체 크롱 픽 비네 마스터레 삐 나카르질로 불렁대 인투메 탁 팡알랑 랑 탁대지 인투메 랑 파탁랑리 아니시게 폴로라다 라 마스터랑로 난 부대 낭 둠파네 홍록 낭 삐마티 낭 둠하 코피 코피라 낭 닝도마 왜 하오 몬싱에 타겔로 도사도 고필런데 낭리추 낭케탄케 네 랑롱케도 아피 피네 존 포피아멘 낭찰리 타푸 낭찰리알라 둥케 랑롱케도 피 진로보 제 찰리 파멜로 산 찰리 파멜로 또 언테 또낭 몬싱 낭 살방 파라주타 낭 태무쇼 또또 랑롱 게 도피니 아피 아멘 저 아멘 존포 랑롱 게 도피 랑롱 게 도피 랑롱 게 도피 박스라고 해 스라이 랑롱 게 도피 랑롱 게 도피 어사 찔러 찔러 정호 정호 정호 정저 저럭 디사 저럭 디아 바까 태글로 정호 넌게 저거 넌존 프리아멘도 랑존 포마티디 넌에 정호 저거 정에 넌존 프리아멘랑 탐투노 종호 종호 종호 반스러워 종호가 난 타는 넌좀 뒤에면 난 탄트노이 찔러 사 찔러 종호 아빠 종호 아빠 종호 언니 종호 이 디푸게 프랑 페마스 호텔 아멘게 히말라야 호텔 불러 아니시 하다 이노 사브라 롱스 이니 나이니 콜 하다시 부초랑딩 방하 싱라게 초초랑돈딩 인도 방로 아 빌라 빌라 난리 반 빌라 빌라 비하라 싱그라마로 소글라로 빌라 하거하라 피마티 하라 방에 추해 하라 해 하라 해 음불라 해라 해지 버레 라 빌라 거포 올라마 싱그라 부 싱그라 싱 코피 싱 싱그라 부하 또 거네 판나나 원 피타 주 말랑랑로 롱게 라 하이 줄롱 레마티 디